내가 요런데 노리냐 로고 몰래 모두고 고마워자 내가 요런데 노리냐 고도도 야와 몰래 모두고 고마워자 내가 요런데 사라져 줄게 주워매 주워두고 고마워자 내가 요런데 모르게 반대니 야와 주워도 주워 Don't know how to do it.